들어갔어서 대응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제 그때 우리 이제 됐다 어디요 군이라는데 어떻게 근데 새 차비가 두 살에 테네이라 이제 맨지 델타 지혜상인데 이제 제 컨디네이터 준디 죽게 되는데 그 당시 그 그림이 클래지 들어가서 14.4 meters 컷을 한다고 내서 투주 되는데 그 당 그림이 이제 대원 meters 상인데 이제 화사제 거기다 peel channel 이제 14.4 meters 그 컨테이너를 대하자기디 그래서 선대에서 이 테네이 관계에 그려야지 큐즈 이제 태고 전지 트래블 같은 거 10 km 거 8 km 거 했다 그 다른데 사이 에타이 생기 사이 태고 저자다 이 관계가 둘이 같이 지어다는 저 관계가 그거 카디오 리소리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이제 세시가 하위 트리라 배터 관계 신청 크랙럼이라고 이 차고 들어오는 이제 예산인데 이제 그 생활이 when the north arm campus requisite is highway 3k is size the then a size cut tie on all kim ga yeon de go de edmonton go de sound or better go de sound de is ya de de che kon de heze je ga de go ya de a jong da ka ji is ya de de de che kon is sound de kon heze ga de sound ba da ka se ni me ga de Lala down $1,500. That's how she got to say she may issue a 90 year condemn 19 data. She made a key to the second year in Condirasa. She got the May 28th. Yes, I allowed the Jazia. She got the condemn got message in Tiga. Could say the condensation at the indebted resort. Then I mean, she teaches a quality to condemn national wildfire condemn. 이 근데 결국엔 다 디지털 거잖아 이 배촌데 그것들이 소문 소문날래 이 근데 이제 대신 다 컬러 이때 컬러 와일드파이어스 컬러 이제 셀 런디에 이때 그니 셀 런디에 이때 컬러 이제 근데 커뮤니티에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캔다 대지 아니 이제 때나미스 대신 다 컬러 이때 산데 해 결국엔 다 그니 런디에서 First Fire Center 거기 그게 지역에 이제 그때 걔가 일단 세인 생각하니 켈시 윈터 에이지 다시 거리가 크고 있는데 에티가 뒤에 다시 대체 다 컬러 다 컨디 그린 초리 나디 에티 데테 내셔널 컨디